때 너무도 늦어버렸어. 모든 게 변해버렸어.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.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.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늦게나마 난 깨달았던 거야.

또한 주문 기대어 날려 수많은 나를 밤을 한숨으로 보내며 지내며 생각해 마지막에 어렵게 내려진 결론 그건 결코 쉽지 않게 내려진 그녀를 위한 너를 위한 이 사랑의 결별의 종말론